버린다. 가슴에게 막 가게 손으로 와 Don't hesitate, I can't wait. Love me, love me, love me, love me.